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1: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우리 부활의 은총 사는 시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묵상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사랑을 바라보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자,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그저 부끄러운 호칭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에서 종은 임금의 침실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종보다도 더 가까운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일인데 불과 100년, 2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친구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왜 뽑아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복음 선포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들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 굶주리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를 우리 각자의 능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 은총들을 매일매일 주시고 미사 안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바로 이 은총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쁨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다른 이들

0: 사랑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열매와 더불어 기쁜 소식의 열매를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머무를 것을, 그래서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나의 참 좋으신 친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멋진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1분 교리 김충석 신부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베르나르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은총 자체이신 구세주를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모 마리아의 청으로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한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의 무정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를 닮아 굳은 믿음과 깊은 겸손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따레에서 펴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에서 귀찮으니까 하자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도덕교육의 연구라는 과목의 학기 말 시험 감독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90분이었는데 문제를 다 푼 학생은 60분이 지나면 퇴실을 할 수 있었죠.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뭔가 생각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휴지를 꺼내 책상 위에 지우개 찌꺼기를 모아 담고는 일어나 인사를 한 후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 그 무렵 가르치던 학생들과 귀찮으니까 하자 이런 조금은 특이한 표어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귀찮은 일을 실천해 준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모두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 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관리직 소임을 맡아오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내적 행복의 척도일 수 없죠.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자유의 행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발현과 다름없습니다.

합니다. 지우개의 찌꺼기를 그대로 두는 것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안이하게 행동하기 쉬운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귀찮아도 행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막상 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암브로시오의 내려옴이죠. 상은 찬미가입니다. 테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때 데움 라우다무스로 시작하는 암브로시오 산 찬미가를 테너가 연주하였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포레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아들리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1년을 맞으며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목소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가톨릭 매체들은 레오 14세 교황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난민 보호와 전쟁 반대, 사형제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교황직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아프리카 분쟁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화를 촉구하며 무력과 증오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교황의 발언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교황청 안팎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교황,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교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프라 부장관 크리스 비숍은 오클랜드의 수십억 달러 규모 시티레일 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사업 비용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프로젝트 전 최고 경영자였던 숀 스위니 박사가 설계 변경이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절반 비용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약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스위니는 6년간 최고 경영자직을 맡은 뒤 2024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시티레일 링크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됐으며 당초 예상 비용은 28억에서 3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티레일 링크는 뉴질랜드 최대 인프라 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되면 오클랜드 철도 수송 능력을 거의 두 배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비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위니를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개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프로젝트 완료 후 전면적인 사후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인프라위원회가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역사와 사업 타당성, 비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한 가정의학 전문의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다른 진로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낮은 보상 구조 때문에 많은 GP들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지역 의료기관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싶어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 GP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환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률가 단체인 로소사이어티는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이 정치적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권한을 확대해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위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호한 법 조항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측은 민주사회에서 시위 권리를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노동계 시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질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정부 비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논쟁이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방송표준심의위원회

해, 즉 BSA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언론 기준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SA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시민 불만을 심의하고 언론 윤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언론계 일부에서는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나 편향 보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줄어들 경우 시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체계가 기존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기존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폐지보다는 개편과 보완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통합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바티칸에서 레오 14세를 만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의 갈등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과 이민 정책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위급 접촉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약 2시간 30분 동안 교황 및 바티칸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중동정세와 종교자유, 인도주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바티칸은 회담 이후 평화와 인간 존엄성 증진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긴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을 향해 가톨릭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욱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이란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황은 교회의 사명은 평화를 설교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올리브나무로 만든 펜을 선물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루비오는 미국 국무부 문양에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선물 교환이 현재의 미묘한 외교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티칸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교황 비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주기경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부총리이자 애트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가 최근 언론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국영방송사인 RNZ와 TVNZ를 겨냥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언론 개입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RNZ의 진행자 기용과 보도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이사회 개편을 통해 조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정 기자와 평론가들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공영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식 정치 양극화 전략을 연상시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시모 대표 지지층에서는 뉴질랜드 언론이 좌편향돼 있다며 그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인의 언론 공격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인과 언론 간 갈등을 넘어 뉴질랜드 사회에서의 공영 언론의 역할과 정치권의 영향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시민

0: 인사권 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응시자들에게 최대 6번까지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새 시험은 뉴질랜드 역사와 민주주의, 사회가치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이 이민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번 재응시 기회를 제공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자체보다도 새로운 시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의지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민단체들은 시험 준비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향후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까지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는 매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카톨릭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7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제42회 카톨릭 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에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제42회 카톨릭 대상 분야별 수상자들을 차례로 모시고 그들의 삶과 수상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2회 카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발달장애인 가족 공동체 기쁨터의 김미경 루치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특별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그리고 또 그때도 소감을 말씀하셨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한번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인 기쁨터 대표 김미경 루치아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쁨터 주간보센터 그룹홈 조이빌리지 거주시설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번에 부끄럽게도 이제 개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0: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대통령이자 군 최고 사령관인 브라드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라 휴전하는 사흘간 특별군사작전 구역 내에서 모든 러시아군 부대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고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4일 휴전을 기간을 8일에서 9일 이틀로 발표했던 것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휴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주둔지, 군수산업체, 군 관련 기반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 포병, 해상, 공중, 장거리 정밀무기, 공격용 무인기, 드론 등을 이용한 모든 공격이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을 노려 우크라이나군이 공습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사장비 퍼레이드 생략, 푸틴 대통령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 등에 나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한 출전 금지 등 제재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7일 현지 시간 집행위원회는 국제연맹과 국제스포츠행사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팀을 포함한 벨라루스 선수들 참가에 더 이상 어떤 제재도 공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전쟁이나 분쟁 개입을 포함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여름 시작으로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예선부터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OC는 러시아의 경우 벨라루스와 사정이 다르다며 법률위원회가 자격정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제재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헤르손, 루안스크, 자포리자 지역올림픽위원회를 자국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IOC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IOC는 이보다 앞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관계자를 참가시키거나 초청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2년 연속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뒤 파리 시내에서 소동이 발생해 총 95명이 구금됐다고 프랑스 검찰이 7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PSG는 전날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뮌헨과 1대1로 비겼으나 1차전 홈 경기에서 5대4로 이겨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에 파리의 PSG 응원하던 축구 팬들이 도심 곳곳에 쏟아져 나와 도로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쓰레기통들이 불이 났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보면 흥분한 축구팬들이 경찰 차량을 향해 돌이나 도로 시설물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평균 0.15% 올라 3주 연속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남구는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0.04% 떨어졌지만 서초구와 송파구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금매물 거래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도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강서구가 0.30% 올라 서울

0: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구로구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체 매매 가격은 0.08%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0.23% 올라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금리 변수 등이 남아있어 당분간 시장은 큰 폭의 변동이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6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5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8원 2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까지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뉴질랜드 뮤직 먼스 온 퀸스 월파네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스 워파네입니다. 퀸스 워파에서는 뉴질랜드 음악의 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 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점심시간을 위한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퀸스 워프 컨테이너 빌리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DJ 글란티스와 TDK 음악에 맞춰 목요일 저녁을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공연에서 힙합부터 레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무료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가족 모두 환영합니다. 5월 8일, 15일, 20일,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퀸스 워프 89 퀸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 블리즈막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식품 및 가공식품, 수공예품, 선물, 수제품, 중고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뜨개질반 안내입니다.

0: 이 친근한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성인 동반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 강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5월 11일, 18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팔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고래로 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간 대화 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 회 참 모임에 참여하세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K 드라이브 알바니스 있습니다. 게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